0: 天水节三岁零年，芒草当心他热动。每次爷娘吃春年，上学打过都别忘记。北中龙城年纪里空，康给龙城节，临门都来一杯来请。
1: 리몬드라 히비에 칸길린치 시낭 유바형

0: Chubu namba kong kansan, duda limun do rinin cin sin ba ga sikyo, nganan jayan zhaga yin. Talo na pe hiwi jinru ta ni, longu dunju tu ngan yin ba ta. Longu dunju tu ngan rin, Zhongguo Gongchi Dang ga yang tabi sikyo wu, ganju santo la, nansa lau tabi ponju xiong ni. Pe jia Amerika ga mama na, di si ta din bie, cho er ro yi yu. Ga si ganju santo yu rilong ta na, pe jia ponju ta gong pe la, bangpo xin ki ri se na. Longchi da nyingchi na diwi jiang, du ran da da lo ran da cui, sin gui ki xie yin tong yin. Longo dunjue la rin, longchi jia zhan yang, gang ru ta za tang, sa yin ge mo da li ri ta ju di, yin ru mang zu jia qian cang do le yu ri la. Nyingchi jia ba mei ri ri, gan yu san tu pun ju dang, mang zui di xi sin tu ru gui ki ki. Di ri la sing na ma cu, di ri ge li mung du ri bu hi wi jin ru da ni, Longo dunju de nga koi mi se lin ci na. Be yung lung chi yin chi le kong jia, dien hui yin chi xia ya na. Yi ju da cha chi bin gi yi nang hui jia, hiu chi lo cao wa gi din ta la da. Be yung lung chi yin chi le kong, kan gi lin ci jing gong zi, hiu chi lo cao wa gi jiang tu pin zu ni din zhou yu. Dien le yin na ngan chi, dien hui lin ci jia jun tu di. Lung chi jia song yang da, yin chi jia ba mi la di ni. Longo dunju de ngan di yi nang du, be lan ju du gan zha da. Yaji Ganja, DC Ganja Xiong Yumi, Gin Namba Ninda Yangdo, Johnny CB, Mi Kya De Dongji Yin.
1: Tata Tang and Zuko Sitan Tona, Jin Yin Chink, Bami De Tang and Zuko Lung Chick, Jayan said, Tang and Zuko Bujong, Judo de Tun Hiris, and Gin Namba Ninda Lung Chick, and Yin Chink, and Naji Kung, and Nishin, Chining Sana, Sen Noni.
2: 就都切切的进展着人都，但军队其实说的不是么子事情啊嘞，难道不是么子？这个也说当的，不是么子？这些个大家罗罗军忙过去，但我们经常在德国，经常忙过去团团，那就只能搞不住。那你他说的，别个的干了也，都要做也是中国吧？要做也是主要的，给他们休息的生活多。那是。军队的全部歇不了，但你的感受呢？本来俺就出国。
3: 你也等于说什么？满足老早都不能过了，看的在老早在买的，满足没得也啥车要买的，除了是你的粮食不是啊，就是，那前面都是啥车面都是，但马子中，跟刚才那个说白马青菜树，卡巴的要买的，等下这狗那里这树不这个有这这这这有这都干了，狗是啥车面都我还不干了，看了就看了就看清嘛，看看就干了，比如吧，看都要么看都么看都要么是个。 就没个了，都现在啥都算不多。啊，丰田啥的，你算有嘛啥？我真正都没这钱进去了。俺那出国，他说呢，他就带人当车干的是吧？嗯，我真正他谈的可少了。俺那没几个，都别去哪里呀？的甘肃那羊头去了，没几个都亲身带不到啊，带不到。俺那出国，他呢，他提前不了。俺那明年到了，再问他，你忙俺做做了呀？这。 다시곱도
4: 두고 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个三十七度，杨卡斯那
3: Yeah, 다 네 네 돈 숨 시트 봐야 리듀네 네 임베네 지단기 증증 티트인지 증증 티트에서 다디 조어든도 당부고도 나도 데일리도 이면 강가 라비아 지진 뭐야 선주 꽤네다 이기고 지네다 강가 가르스네 라비아 지진 휴거를 지네는 바지 롱에 로마디 스콘도 알레 양자지 가르스네 소주지 갸고 말베 아니 디 양자초 가르스네 얘기를 주 경에 매봐 롱에 글 경에 매봐 휴거디 키는 주죠 년정 봤으니까 조정 봤으니까 체크하고 집을 놓아 두고 알레 야구지 마데네 디게 싱고레 신나죠 다 구두이 임베이나 롤레이시다 미디 롤레 쟁에르드니 있다 중리에 간다 대바 가르스 그룹에 대바를 레르르 많이 불러 좀 어디 난도 형이 임베는 쇼고 그래 그래서 사슴이 그 지교라 단지 돈 숨다 시익 대바 주고 대바리 뒤 아니 미래를 레지 롤레레레레 아니 대 가르스나 비위게나 비위게 이게나 저 이 임베이나 아니 송에 소대 이교로지 있는 쇼다 쟁에 이네다 얘나 오나 지 아니 좀지 새벽이 생주궁에게 교회샤고 되게 임베야 좀지 루지 칭에다 아니 안 가르스 되게야 이거 거래는 남세 남세 수요 안티네 바로 남세 이제 큰신 아니 다 때부터 진력이 가르스는 조고랑 란족 다 가르스 그래 이제 돈이 주어지는 아니네 임베나 가르스 민쿠랑 은혜 사셔나 담이 몸에 된들 연대 요 말이 쉬고요 말 바르바 다 지금 미쿠라 임베네 지 가르스 개나네 가르스 시윤체만 그지 가르스나 낭진시야 나란족이 서비장윤의 소중치 여기 아니 럽다치며 가르스나 정바다다다 개나 쉬면 시리다 미고라 미노고라 지지 니두 아니 등에 미디도 임베는 등에 개나 숨나 빈한 아주 괜찮다 라인 지는 선조경이야 이교징이야 첩비징이야 이런 개나 차례 간가 미치긴나 다 디네 죽을래 임베네 아
1: 지레
3: 카데 카데 숨나 지 Geranti lungereta, geranti sungereta, geranti gyungereta, geranti sakyobareta, geranti karere laso batindegi jigi yungutu. Tati yi chene, yanko chi yungi pige tolo chene, mi rangu ki sanlo lo chene, dikdi gyung. Ko jugulo dide chesuga, ko iwa lo jiga muse, yan tata ya, dirin sangta, gange egi jik lungdi ineta, nindi ineta, yana ona jik dirin sangki tato kikriba, chawaya togu soya ting zoshi, tata da mune yabutuwa. Pigeon, you mean, Tatamaranzo, Lungin, Gigar, Carisina, Chinegi, Carisina, Sujinki, Ninjita, Sujinki, Lungin, Sisian, Yuva, Tine, Tatoka, Inverna, Taiki, Tony Soyaki, and Nintun Tinder Soya in it, Tasunita, Nia Sunita, Tatata Tinsu Carisina, Nanzota, Nia Sunota, Carisina, Loyatilitian, Tatarate, Mituva, Teco, Sija, Rinia Sabati, Lidia, Carisina. Isabas in the Diana, on the Shengitan, Gamuki, Lagwata, Mazo, the Tangan, the Cop Chesat, the Gonzo Gamuki, Dedo, Gonzo Soyatia, Kukaris, Jesitan, Janaki Karsna, Jason, Tumia, Tindotor Karsna, Pigan, Hakwato Tatangaran, Nomachasian, Gelarva, Narazuninji, Tibzen Jumatin, Migana, Yuruzon, Chichu, Kiran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u, Kut 대지 지내지 용진지 그래 그걸로 안디네 봐도 봐도 접동돼야 되네 아니 그 속으로 어떻게 도저히 디내기 뜻대고
1: 도저히
3: 디인도 인베네 디베디 다들 낙제 돈이 직득이네 제가 가르치는 거란서 취재 돈이 가르치는 비계심 니버 가르치는 낙제 돈이 다 숨버 나란서 가르치는 다다 예전 소야기도 중대 강신에 다 연나오나디 제가 가르치는 네

0: ラソ、デダ、ニマイナンアツケジ、ビジュ、ニチレコネンアツ、ヒンドリンデセジェルバラ。ヒンドリンデケレンセテンのネンアツチュンジュカデ、カリチトンヨルセナカテデ、メニャジョバ、テレインセ。テレインデザマウエソタテデザマアツ。ヒンドリンデ、カンジョケレン。オダ、ゾ、ゾラダニャチアジェデベ、ネンアツ、シンカモヤヨルバラ。テレジェデザマ。タタタ、デデザマウエソンゾナテジェ、アニシンカモゴヨルバ。ナルシンカカツヨナ。ゾダヤダオ、テツロ ジャンジャンテージチン。イネタタタトチュータ。デベジャンチェテンデクパミチルタヨンデザンバ。タタサンジュナロランゾタヨンデザンバ。メニャチョブタタテランアンツクチプクソジュグンドロナンジキチチンママト。ムースランドゥラテケタチテンデゾンレチシエツァデザンバ。ムースタトラセグレトチュータテネケジェンバカンアンツチチテンデクンハドチ。ヤマネニメチラ。シンガモマンボ。
1: 모찬조드네근조도통인데 소직 또 아침으로 양
0: 요거선데시
1: 다 요거선데 잘려 상당히 쓰고 오도 와 뭐네 사주 매대 붙여도 다 배제 쉐브레 준도 쉐브레 만주 배가 그 레전드게 젠드치가 두두자 그 급티도 그 빼는 총조 와 랑가 학벌도 미소스 삼륜 님규르죠 와 녀마도 정민도다 단단히나 배대 가소라 배대지 밀려야지 전화를 돼버렸지 전화 퇴탁주 에너지 가수로지 강버텐조 빼면서 얘마 조세 잡에 쭉 강버에서 두 잔 제대 단대 강버텐 전 단대 야가 도와 진짜 참으래 아니 락버도 디가네야 지가랑 주지 백이 외미링네 송경 제토레 빼면서 배충대 참으래샤 다들 무슨 좀 통난 싫어 봐
0: 알라
1: 저상 좀 전에 하잔 참버에서 모두
0: 나서 디제라

0: zong ran zu long zhi ki zhada. Ani nian zhi ki nian ki tuwa nian kar zina. Zada ran zu long zhi nian bai yinai ya cha xia bai na. Buna tera zu su xia nian bai yinai. Da zi gong zhu nga tinda zin lo yu zin long zhi ta da tia dong tang. Ani nga ran zu gyo dong ti xin kar zina tinda ki kia bai warwa. Zada bina nga ran zu sa gui ba tinda qi lo na qing. Ani long zhi na nian kar. Ani sange nama zu tada nga zi lo mi lo zina li yu zi. Tiri nga di la zi di ya di du zi kar zina. Ni ju di ki du xiong lam ndre di zi. Mima soya ki dan ting zi zi. Kum xi ting zi zi. Namba ting zi zi. Mima tiri sange yung bu ting zi du. Ki to lo nga ki kar zi. Zi lo mi lo zi li zi li zi ki. Zan ju ki ani zi li zi zi ki zi zi. Ani ting zi zi yung di. Zi ki kar zi na yung do ting zi du. Nga zi ki lung zi ki. Da di nyamba zang ki kar zi na. Tata namse kuzi xie xia. Xionglam di ni di du. Mima nga ting zi qing. Tata ting zi zi xia. Xionglam yung zi namse ya. Pena zi li ki ka li du gu yu bai. Zi li ka ni xie du. Zi li ki zha zhu. Ani nga ma yin na nga zi kar zi na. San ju gu nga yin bai yin. Ta kin kian ten da la ge. Nga zi sun. Nga zi ki san ju gu zha zhu qia ki. Ta kar zi gu re. Zi gu wa mar bai. Di na la kar zi na. Mi di pa ge dang qia zi na. Ani zi gi ge me sa zi ki. Zi gi la bai ki zha me ba ta. Xian da ki zha me ba tin da zi. Tata yin bai da nga tata nam zhi nang da zhu yu. Nga zi li nang na yu. Nga mo zhe nang na yu. Nga zi ni zi na yu. Ani zha di tata di ka. Sa yu ngu yu ki zha di lu ya di. Nga zi ki tang xin xe wu zi ku. Ti yu yu na sa yu ngu yu na ka rizna. Di na na ka ri yu ba ha ku gu ya rizna. Bi na mo nya zhu bai ki ti. Nian ki tuwa ni chun tang xe yu. Zha yi tuwa ni ku tsuyang gu rizna. Ani gong zu me mu gi mu gi la xin xe. Ta nga ma yin na ti zhu bai na. 这个亚一年的左一年的浪一年的是吧大一年的那时候没有问题那几笔打单也能往那几个停车给二项给打单停车的他的人上就是那他的那那时候是那样子农村那里苦通个嘛的吧那苦个的吧苦就一步一呢他就是那哦土著给他也能往那几个看的是那给俺现在是吧也用的吧给摸这个给现在 ku shinga mudi turu ke mugi yaa rite ina yanyin ki shonglan ko mota yangru mandu chingi riba tana karisi na lumba kashi ali yinbi na namru bubdaan chi iti ba yueba jinda riba bina shiga ziki karisi na danyi jiki habi ji tansi di yanyin di ba di kondi shinga mionyan chagi toka namru puru namru pub chigi toka kondi gaya di koyung o lumba di saja di yanyin di kondi namru to samzong jinda koyung jinda ki karisi na ta ku duwa kagi yungu yaa rsa dusu ko dre toni tu nyeng toni shi da ti rin sa na ra zo bi na sen ju chi shi da da kar zi na mang zo ki bi na je dang chom ji le ya ba ri ge xia bi shi xiong ji le ya ge ji ga na ga na sa zhu zhe ge ya kan tu mi ga na kar zi na da da ni ji ge tu luo da zha xia da da shi ba ko ya ge cuo ye ge kun de xiu da da la suo bo yin bu yin gen zhe ji yu mei da ji zu ning zhu ge 지도체를 남기 예유를 가르쳤어. 신나 안나 가나지 겹바 따르바지 겹먹어. 그 예유는 다 같이 겹샤니 통기도 남세 어 무슨 거지 기억나다. 신거딘데 쇠샤. 신거디 땅에만 있는 신 지그스도 심심해. 다다다 신단수. 아니 주제 전수죠. 아 추동다도 뜻대로 된대도. 된대 야예래. 아니 가라는 신거 유법 맞대. 장만 큰데. 그 유성교 큰데지. 애초 큰데에 라서 진짜 있는 지나는 남세. 아니 망조기. 是吧 行不行呢? 什么做都敢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江南看着你拉索吧 Tada yue bechukulu, tada ngantu lungzhi nyenzhi legu, kuki soya shaba, tada ngantu lungzhi da nyenzhi, yaze kadu kadu dede harita.
1: 是吧，感觉就那么，大大的，大大的，大大的，可能是呢，其他的朋友什么，啥子干啥干啥，其他的，大大没事就有的有，是吧？他一年也可能是，牛是吧？他明明隆冬了，你看什么？
2: 是，大大大都，你这些全部等着接到龙车，等着去库木哥吧，这个，卡巴几个托呢？啥子干啥干呢？谁的确实？咱这的周周刚给这家人这。
0: 过什么？你嘛，家人这个什么，那是那通过用。通过没有，家人的通过才知道。家人，你看那过，大大的当家，过那过了，接不着了，那谁不要么子啊？谁晓得？没听这个了。他当时得说什么？你嘛，那俺就把这挂住掉，没咱当过了。是了。我嘛的没咱当，先把这家住，这下就，俺就卡把那谁的，这来这个制度啊。
2: 아 정세 좀 강부터 좀 주세요. 완전 정세. 완전 도와 정기는 되니 다 가서래. 안 로고란 되세. 되네. 안에 소소소 몸도 가서 지고도. 야, 소소 도와 좀 찍어 빨대 찍어. 내 마이나 개체 셔로 셔스 따라서 나 대조다. 내 매도 땅 다 도와 탭시 땅 존장 들자리 찍 찍어 줘.
0: 你们没个定做的切入钱吧，所以你搞什么呢？让个让也定做钱不是也得钱，哦，没得行生多，说是从工作角度啊，当做工作上的给我们是看不懂，那群众都要看得到，搞完那得给带着过，是，哦，是，下午开会都，呀，等做干那些都，不要给，全都得了吧，是，得带着专门明白得了吧，我那常来得了吧，就当。
1: 电子烟都，它配件它全都你吃不了，根本设备吃不了什么多。那是，是了。啊，你等这个配件，咱就多个，大大推出等这几个了。杨哥说，农村人这个，就巧用燃气个配件，但这些是讲那贵了，等他把贵的事儿完了。但等这个俺做农村人这个来个健康个没几了，要么那农村人这个利空的了，俺做坚持跟咱的进度给那把人送了。
0: 这坚持不了。
2: 这看看么的，切扎松来了。一直在，一直在，全部来。但现在伢伢得生不多，俺做年嘛，同嘛一九九三年中就学，伢当我一九九三年要嘛了吧？嗯，那不是同就咱这干啥？毛钱给我钱是伢子，但人不听的，但是就做那这老百姓搞了，讲的不给这里。别的啥个是，给些了不啦的，给很多了，工作。俺呀。
0: 罗东毛泽东个烟日在熊我从头讨论南北，松懈不一句嘛就了，对对啊松懈。对对对，听我谈谈什么学过多，我谈谈了专业做石油，而且是迷茫了，想的学的，想的个什么了，拍不着别个什么了，对年了下，哦，俺那俺就培养个咱的军队。 是吧？等我那站在同志们，把这这些什么也不当，哦，当这这些新主这，俺那年初三百多当干这些多，当年嘛，同志们那俺就杭州过年啥的，干么孙主任，干么孙主席过来，干么孙主席，你同志们开始收钱给我们，大学的，哦，这运作这不是嘛多，大当的年初三百，开始的开始，开始动动就能同志们收钱，多用个多啊，对下，嗯，俺就得卡巴那个谁的。
2: 现在动不动啊？我那天就讲了，就农村机关就当，嗯，干钱不接，给过来的干钱不接，嗯，今年当当，师兄一个没人干给过，要的，是吧？我就得，每周年过生钱不是大家定这个钞票就算的对，得两个钱是吧？嗯，第一个钱就当开了钱不到，忙做丢了下钱，你，把这个呢忙做，不离个，通行不起，你。 当然，个来钱少呢，忙做个快要有不起，是吧？快要有不着呢，俺就把三天前啥就吧，嗯，这做完我再准备把这个准备送个钱，我得咱们要是当兵呢，你说等等，嗯，今年年初日，你呢，过个不是什么多，过个不得心痛呢？俺那包罗些还有个什么多？但你讲嘞，也水军个大概是这。 但人家越南人、缅南人，他可能俺两个差不多，还能加到这点用生活，俺忙着谈那钱不咯？俺那也是的，就当点也不去给，就当点别个呀，拼个啥？人家可就凭什么的出钱去呢？也不蛮着什么多。
0: 지금 친중 지금 린딩 내든 배게 차도 더 배려를 했어. 신나다디 니디 수그르베 다 가르스 그르베 지금 섬시 지시 침부치를 말.
1: 나사.
0: 딘두 임비네 지금 다다 갤라게 숨소. 간소 미만 가지고 그래. 이번에 좀 불린데 가지고. 그래봐. 디니 임비네 나라서 깨체 추 줄네 하나 하나 미만 샴디슈. 좀 불린데 샴디슈. 도르디네 아니 카르레스나 진중 임비네 나라서 흉진인 지금 차도도 그래. 연계선에다 연계지 그날에서는 안 됐으면 삼사시도 난조 변종이 아니 선주 연주기 내가 지금 지금은 샤샤베이나 중국 공전 단계 양답의 우주와라 나란조게 로디 망변하라 아니 가르스나 토베기 아니 가르스나 둔데디게 땜바 딘두부기토 땜바 딘두부기토 창부 창시하기토 딘데지기 가르스나 망조다 계시 개나래야 가르스나 강 고디디다 강 뜨디디 제가 강 가르스나 디린상기 년주사비 탑라인에 다 연어 원나 가르스나 이 디기 수준기 년주기 탑라서 규제 송리제 다양 가르스나 진리 고고른 마대비제니 가르스나 난데에 다 가르바 다 이네 탑람다 나베토니 베이네 다 조가 당고야 다장 계신 분이 있으면

0: 中国教育黑山教堂 牛村塔蒙西组军将到女主所结婚纪念列加切尔东华塔明日中文加切尔东华 유럽 난지낭쇼지 유럽 단 중국 의족 냠례기 제3도 교류 리쿠 지기 유지 송유바시 우정롱 공세기 최고로 쇼규 디글레 군의 배우네스 급주십의 개요 미마 투소 균례 운유 행강기 송도 팅 니르송비 진취 송니기 가조 비진토 상송 최소 팅 당부 소바타 우윤장 자울러 제이 최소 소교낭유 송듀토 개요 미마 투소 지팀타 지팀물련기 조진 운유 쉼바 洛云奇从大接近期所具切心了垂涉切这国的纪念性能源。自听他接近无联系主人无云宣布周广权的能源透过这部节目接近期所具切心了垂涉切这国的纪念性能源。自听他接近无联系主人无云宣布豪明期能源喜剧欺骗都市的接近期切心所具接受国的纪念性能源。 结合民生入局明年接近期切新了所具接受国的纪念性宣言。鉴于密码推错，挪威运营天刊期，随选期女主接近期所具切新了垂涉全球的北约国的垂涉电波塔。挪威运营天刊期主任运营宣布，豪鹏期三线能源。该信息及刊期随选提过塔，随选提炼接近期所具切新了垂涉全球的北约国的垂涉电源。该信息及刊期按照他。 也可批准五年级主任宣布李春林给这些能源。这些机构抗议，我们在国际接近执行团，针对被接近级所需执行了垂涉全球的北约国的给垂涉你等于。这些机构抗议，我们觉得了，执行部一部长贺荣给卡苏苏了这些能源。这些机构抗议，中国民办委员会接近级所需执行了垂涉全球的北约国的给垂涉等于。这些机构抗议，我们觉得了。 中国民办委员会抗议工程办公室给这些能源。这些积极抗议，香港民生基金会议、黄冈各区、香港区议、各区区团至于农村区了，大疆往这追究国的给出去执行了垂涉全球的北约国的给出去等于。这些积极抗议，我觉得了。这些积极抗港澳兄弟抗议，军队立即建国前主任宣布，徐启芳给这些能源。 这些积极抗议，我觉得了。俄罗斯部也不占蓝福安区，年度你这样的中央给你这国的年薪学习。从头，鉴于密码推错，挪威五年级主任委员宣布徐洪才一能被年度你这样的中央给你这切进了西皮的切这国的年薪学习。这些积极抗议，我觉得了。这些属于这些的兵好开业，年度你这样的如何的？ 中央给我们在拉达尔塔，俄罗斯东洋现代国的这些的列队给年轻人他，何荣给给俺以铁路级别出去拉达尔七岁国的给年轻人话，李春林给给用给解决了出门进不足够，列给那些国的给年轻人有。从头到，越搞恐怖机密规矩，南西中间的国路，香港给接近两年的把他，澳门给两年的停嘴巴了，南西两年的托盘托把他。
1: 침주배레리츠대레디비즈고르키 게세지기캉게니슈로 추십제유 존듀토 우윤잔 자올로지이 하사스텐타 우르스로 섬진나와탄지 중국탄 우르스 최소 냠례 우윤행강기 송도팅 쭉지바르쇼베 니스고르키 이토 니슈로 추십낭유 존듀토 균례 우윤행강기 퇴미 톱단 십시로 우윤행강기

0: Rinne Shiri Sojong Chibi, Jungle Su, Kurdu Juju Tirreji, Tentu. Nedon Jamie Jobje Lor, Jarme, Falan Kibru, Changshi Dine, Tangu Zujin Chibane, Zina, Tangshu Jinzi, Yoroki, Chumbra Shuni, Loke Chin Yubata, Tadin Jimso Gi Yunge Su, Ai Tang, Jinzi Gi Mungshi Jigu, Girwan Jinzi, Leri Changshi Jenki, Tangshu Chishi So, Tunze Tang, Shepshu Zone To, Jimden Che Yu. 당신 진지 계지 유럽 규기 직접 진일 순창기 사교 봐라. 중국 캐레기 랑하게 튼자타 라젤라 쉰다르 체니 강내 주사 제디 라리앙 내지키 쿄용라 니지 체디 예지 톰라 자시르 동괴시 된유 캐장도 짐된 치발레 신터도 초과 지니 치제토 짐된나 휴신유 항저 총계레 짐저 초피 항저 청진 천재 캐레기 니티디 짐된나 휴비 청진탄, 뇨송니, 체동치딘, 토망윤규를 중유. 대단념도 짐된치배난, 통조링류탄, 뒤주블로람, 체듀락세, 에이캡군수, 락세제자유배, 킬레사바카지유바마세, 젠제사르두킬레망구시경유바탄, 취미탄, 에이아믹시소, 짐된치신유, 짐조초그린, 항조종결 짐조초배 터등, 젠제체로르댐바슈아지배, 조니르추어탄, 터주냠레주딘라, 명다괴디, 중교르기 냠레라 람데 체유 센제 짐드윈기 우슈 총딘빈 니우라이 항조 짐드윈 초베 짐드 체베 라제 퓨송 초부 예범마세 펜준 서브리 정신 체외 항조 이 센제 두슈 레잠은유 중교 켈레기 뇌라 체제네 고장바타 디네 체제라 미니 나마젠기 거주 남바자기 지케부 유지탄 공기 강대 고급도 송니 중교 켈레 디웨마와 짐드윈나 슈교로 거대 동규르와 유지 송이버리 샹간 천재 짐규토 샹간의 용외 토메 사르드 켈레 니슈접시 듀싱 에에탕 트미 니당 천재 균대 토바탕 넘시 천재 소 듄제기 캡고마고 듀유 샹간 텐균 니슈 꾀비주기 우슈 사르드 지접더시 바 또 용하이 사괴 바라 여러분이 균대응앙 폐제 동화탕 넘시 균도 장도 더규 토담 소지 태 제스 땜빕 최중요라 립싱 최신 내부유 원장 샹칸기 린탄니 낭세 튼레기 레자탕 레제 뉴버 표제 처유 계주 초물의 제팀 세시당 총레기 쿰시소 대외 레베 고니 뒤뒤 치바 디인시 댄유 파렌스 첸제 사르드 짐든 티 니동자미 주주론의 주바탕 첸제 사르드탕 토메 사르드 킬레기 짐든 디부 계진식리 다르 짐소기 주자조 남아 퓨송 초시 대낭 에아 낭세기 당왕탕 장도 첸제 뇌공탕 칠규 차제 대자 소지 최등양 최유버리
1: 탈로니 중국탄 이집와 친지중화 존에 로듄주 코르웨 로시인 이집기 탈진 개직부 캐진 아인 샤무스 로친 개이 첸카키 기겐 치무와 파르자니 닌시콘 이집기 캐조르 서구베 제지 탄린치급 예종키 로규 유진된배 시베비리 탄편춘 제시진네 초니비저와 피게주교로 균신키 구슈 내유라 점리진내비리 탄시베 제시진교로 로고사바치 유지주도 파르자니 투유진부나 중쿠비슌 어렵기 개굴레튼러슈네 공지 송주타 年爱给 电锯, 군주给 电锯所, 中国必须用 어렵기 로버버로 我这切约。 况且, 人年写多呢, 通得派出所, 一种职位, 孟西开前行言。 他就可完呢, 明日给 人年给, 顿不撒不行他, 提醒可乐是不是 人年别人给, 都是撒不行日节节约。 反而讲呢, 人年给 恰下的呢, 人年来给为, 陆中给给中我都下约。 况且, 中国老准呢, 可乐是不是写着谈, 三路别人给, 出着开前行事。 天格子明期, 中国老准写多, 体位丁色其规矩绝不他。 况且, 文切农村给科技, 如路给松入, 拉丁一期的共用语。 你人年给落在恰下局呢, 提到二十不错了, 参照图别人往几个月级绝约。 反而讲呢, 一级谈中国呢, 陆各于人点别西北期, 那位给科技也不他。 场面为东成为西北对云啦, 论点普及的样句约。 로규기 랭겐지부 차도도 쿨웨 계급기 균제미바 롭종 치구바타 라바르토 편춘와 롭종 치구 강라시나 콘주의 저총기 피게 로규타 제노 강에지 균용와 티니 이종 시베 편춘 지실진비 튜닝케 진식 시 지주부시 이집니 중국 사바탄 친지주 켄키 어렵탄 아프리카 계급 담보티시 지루니 동캠이 집시 룰룬주도 예종 촌니뷰 계급니뷰 정화티 초용기 탑주조대 정화 신보르 체유 니외 로시진 귀지 람지 냠준키 최고 니티워 예종키 멍시 제국족 주인타 벤조르 총퇴마주 디신 지초기 진내 능추나소 비리소 캡콘카키 냠레 균체미바 갸치르단네 촌니뷰 주외 피게르 구슈서바 균체미바 내유 Farjani, Tarquil Lampu, Lapchinki, Biri, Gatar Sumata, Tongtun Jongwala, Gundi Tibamasi, Tatung Arabke Kaptan, Jungkui Samlota, Tseni Rigbe Chumjagan, Pusum Tosu Chinyu, Jungur Ajung Yamleki, Yigur Sasha Tsubi Rigne Biri La, Narwe Gundi Dongu, Rigu Chig Yuji Dingu, Niwe Losejin, Arab Sukutu, Gayi Jongwe, Tulip Dumar Churyu, Farjani, Gayi Lopchung Chiguti, 给一宽的咱们吧特通中盔体位给起位世界西多都给了偏不预报别那各自他陆局那在东西所处于推着撒别中盔人内他给一陆中期间内埃及坦中国之推期间破年时昆族尼听着给推您点别破年银行看来西那昆族听着给这娃起的空托去年体位妈妈他女其其的托年给个尼布迷茫给别人了 规定东土别日记住院。法尔加尼罗马人去一个老年里人家别人呢通的派出所托给客户玩起杂作给蒙些电视机车洗印吧我来一起电不约一种玩新的组呢罗顿就考完呢穿你别这位批给给蓝色都人开钱洗热了一种去西北平村罗布中他平村街市镇别顾客开钱洗干热记住院不是
0: 在这段年主之外，这个国际制造团，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俄罗斯人民的体制，这个测试题，同时对马的民族话尊重签约。从这一些明年，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他定，接下来军队当面的样，军队给这次拖了动员达到当话题，其实人民把力给阅兵运进签约。俄罗斯人民的学习团队到底，系列都当话谈，天然不是想给这次马路动员领袖话了。 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主席握着，俄罗斯首天，什么事情都是解决不了，这种签约。在这边呢，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用场区别，变成了我们内地联盟不行呢。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平日夜，你当见面你是走着路，这人民的体制建设我们把区别出去，人当天，到顺便介绍顺当成全新年，介绍顺当成全也跑了跑了一百里，第一趟呢。 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平日夜，第六届在拖拉动员，吃得不拉他的七十遍，我们把七九一把穿越。内地人我们不行呢，我们把钱呢？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第六届在不玩的加油钱给钱，每场贴，到我送不了每晚呢，古怕了，跑就疼。现在交不了加油钱给钱，每场贴，到我送不了每九年呢，每几块的牛都住就一把热。中国人民呢？ 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俄罗斯人民开出体外查毒送的第六届在教师班那段实践强的团灭时期设置签约。摩根德通加拿大大堂马家人民的给连任米斯拉伊。中国人民的社交运营联盟是被南京拉行上月。俄罗斯人民给昆明国业，现在拖了通过了加油奇迹的三分钟。从东方做空当中呢，天宁、军队、青浦西热气送一把热。中国人民的 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平日夜，现在不认为我们把土耳其把贴，做俄罗斯人民的小马尾，听俺的情况是应变运进签约。俄罗斯人民的小区落实空，拆迁破砖，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明确处置了拖延不热。推崇，咱们的二小时过去，毛主席学院派给王去，但是别到我苏木林，俄罗斯人民的小区，军舰没把它拖了清把谈之。 但是，俄罗斯人民的确实脱学所立于。城市人民不行呢？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平日夜，第六，俄罗斯民间的在学当官人当团长给派在给我们把传送员人当到我身边，加上你查锻炼，接下来派的加上送查出派的跑堂。第六，第五，俄罗斯人民的学在给我们把传送员人当，加上你查锻炼，加上送查送派的跑了一百里。多给老百姓帮助日不参加给人协控。 俄罗斯人民的社交运营联盟给平日谈，两天没能送去消息怎么了？至少大概七八两个人吧。今日谈联盟给忙起为， 而且这些年的所有人都很高兴。

nga da mi jel xia chong na la ga nya chong chu la ga zhu bu chong chong mi jel la ga lu chong zhu bu zhu mu yu de 千南家达达尼新比林青天呢北中龙青年青年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七七对土豆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当西比中当 드랭크 시비 중단 휴지 뒤쳐노 그르이 조보 시비 좀 통통 제시지 힘 신자 답부지 유시 니마제 코가 그르 제뇨 진스고 다코 쇼가 하치니 그르 총제사다나라 선시 거기 롬바 그르 총제사다나라 거저 몸부 짱무 유시 거저 교치 총 덥치지 짱무 짱 유시 시사 다보다가 거저 총제사드노 야꼬라제 벚꼬라제 히참무마 다지 조치무마 덥치무마 제거 거저제 짱무베시 시디 거저 조치무 유시 거저다 리카 거부 유미 코가 댄츠 마타운디 코가 코르 좀다라 나가 코르다 몰라 바지 치와나 초다제이 또 초다이 차디 뇽무뇽 좌나 타지나 초르가 지시시 코르 좀다가 란소 초야 르초야 지와나 리 제시 신자다보다 胸部 짬무유토가마진스고 个日的七万呢，七年七张哦，拉诺拉考个个日的成绩有没？七大一类个，他黑的三大东差行。现在得不得个个日的，可是七弄个个人都三大诺拉七些，个日有的都三大诺拉个日，毛不马就是个，个日三八的，考三八张的领地，十几了龙，就俺没托个可有的多。 중앙메토가 个人的一弄你三个月五个没学个个人就是过那他下不认识你是说呢现在得不得个个人都是得弄了从的三百年三头个个人的人个男主过那个人的天不马心的人认识的你现在得不得个朗诵个人的春日诺了怕还是这些怕还一起玩呢 个人做么的啦怕这的事个人做么的哈上完呢都是通通等着见到了瞧个个人的个不愿意瞧起来黑天这件事现在得不得个得我是去那个人有头的一年不能你可得退休的声音都得了大吉斯了个人的请你这愿意那个黑熊这样呢 个人亲人怕吃草的可是亲人个人有钱我的也不了听不满人问题个人的有钱不有力还过熊转呢怕西西这不准穿错现在得不得个个人的要么有没个不有没才打跟着西面的就个还过体有时拦着有如果人吞吞着就这多 宣传门呢听见总转呢等着歇歇没这个荣个逐步清理有名的逐步清理满年的吞不有名的托尼他哭个小学的还能黑汤如果他
个人要这么个，现在都不得个。个人有钱啊，得伢不啦？全部嘛是因为你，他过个吃好过日子呢。个人的有钱不有理，好过同了是过。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 이들린 제도를 대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나야 아차체비깔롱제 아포야 코폼투야 세튼보체기보 아포예응업야트야 리콘트라메파보 아포야 콜레제교야 니탈메와예보 아포영업야트야 리콘트라메파보 아포야 콜레제교야 이슈루 토카라고 아포영업야트야 아직 콘탐 파보 아포영레즈도야 타쿠시디카보 아포영업야트야 아직 콘탐 파보 아포영레즈도야 뇨삼나 주예보 아포영문달레야 레타나메기보 아포영롱슈다야 나케사토통보 아포예니마니야 아투투비타데보 아포영다시라두야 이리보미쇼네 아포야카데라야 하두마쇼아포보 아포야단토지시야 다산니가르보 아포야샤두야 로니그롱기보 아포야 코살라송야 포도다나보 아포야 이즈니야 아케 코콜라롱보 아포코다 텐즈교야 간두다예보 아포예 포르구라야 아코뉴로샤나보 아포야 다잔세테야 반드시 톱로우부 아포예 카르체티야 아구젠로쇼로우보 아포코다시다투야 리사포르구보 아포예 무쇼라고 응이포토무쇼보 아포야 다카데네야 속주기무치보 아포야 말로나야 아카트기주기보 아포야 코고모리야 담제토문바

저러 시기 담나 저보 라만가라 샤비나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마나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파기 톰르 트르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겔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고비

0: 우리 달린지 데모
1: 두서 산주르
2: 두서 산주르
0: 생각 넘바조 건강소 샹라 두서 산제 년대 시기에 중국 중용과 로주동 7.2차 신규 공가 전대지비 동조종 제조 과제 희진핑계 산성 지도 배 동보동 니바 녀도 중용 7.2차 배진 공기 배진 제대 자용선 레벨 제발이 자세 추적 공 산제 윤회 공기 가성 공조 제배 산제 용도 총도와도 총대보동 조진보 레네동 이그룹 소장의 능인 크럽에 못해 제발이나 론자르지 코제 용자 롱코라 총열 자체를 동아리 Minga rongjia lija cheta chongchira, yeche dangne longkura tsutsung tsui tong yuchu cheba mazi, longkura tsungye sabah tong lena sabah tenye kalo waa tong laca chimo waa. Xinji basu longkura cha xidin basu chong tsui de, longkura tsakyo ngaywe chile tong chidin yuwa ra tsaya bari. Podong poda la na zanle rambi rinne xiga yinba tong zanle tunne sabo tuxiu tong, nyatsa cha chongxiu jia podong xiega zuke qipa xeye. Zhongyong Longchen Nyingchen Jijio Lekang Tong, Bejio Longchen Nyingchen Lekang Jia Nyangda Debi, Lojio Rene Jia Nguchen Ba Yi Jijio Pochong Bota La Xieba. Dede Tse Nyekhe Zasang Nye Nyekhe Zaga Nyan Bara, Nyare Tsudro Chichi Chupa Tong Gama Jiwa Tu, Zhongyong Nyingchen Lekang Jia Jaki Jachewa Chena Nye Dengjari. Jisi Nyesang Nye Sengke Be Jakao Nderay Tong Nguzu Chosu Jia Nye Hidu Zibar Gena. Mingha Jiayong Jia Chua Jira Na Du Simba Tong, Yangzhe Pusong Tse Genye. Jiayong Jia Ndere Nyutsong Tse Kinji, 前桌镇车宋通和女业巴黎年度重点部价格配置的恩人东挪塞部东娘者都出租马扎丁部东历史东月杂志聚集协把满点接把东从而学徒价值的东话东出租村别满就都点了东话满就跟地价七七托了东话七七村别满就学应人上马了图过村的东话七七马扎多当历史东话解读出阿瓦提价龙扎卷阿点呢七七国业七七引体托了东见巴黎 要这个都在几千年下早上年俄罗斯村支部中让夫若夫俄罗斯有人同土工人的中国老师特教我扎的姐姐业绩一把马子东道特区居教我天性的年我落家工应该列车了住的这年我们进几趟长夜中天下的长久这年有人了拉用抓起这笔都在这年杂教我提这一笔我们进这一把的要这个都在几千年下早年年 杰克斯尼亚巴布什人让您觉得土杰克斯杨给出处了加上恰上些盆呢就让您都年代了到我个把年上文给罗素土场家罗马总迷罗德诺罗都靠不了节目就把罗家恰些业绩结巴里一人村支部人走把八家爱意杰克斯尼亚下杂上年加杰德庆那边两康级您得了休息门呢一人杰多江铺比您得直接了休息了结巴用家给这节门的季节巴里 제제 년 13년에 아래동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시송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버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비용 신용 명킨 주인의 되나 기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다르 송숑 원장 충담이 로라 남팡규 버괴비 뒤라 젠칸 점 세와농이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유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두두지 칠레다 지금 말아 런싱이 된데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그나 저랑 근데 제시하는 단단이나 그나 진내나 구르담내 송게로 와 니네나 뒤 잡진 통제 투고리 근데 무엇을 때디 칠레 랑게 지 종다 속으로 말아 차상 그냥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란티 어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조 대야 도시야 뒤브라 뒤지 그림 대나를 레드점다 대야 다 수수기 거네 신문에 칼레소르 담 마뇽지 도스 진뉴소르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조기 디나 마츠소르 세제 로카시 도스 데디세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레지 니동알 콘조나 딜야브레 푸랑기 디 망조 규제조 디야징에 디두 잠간조 망조 이렇게 강다디 규제조 베데 난조 민종 세고 카 뚜잉그레 찍 딘딘 젠도 소르 딘데시도 데데도 좀 콘조 야르세다 데도 나 데난 모스 레고노 추요 마 딘데시글 땅버레 디뚜 찍당 주 디네 니동 조기로라 만조 티셔 세마 땅게 니 베딘 젠도르치 제무치 소버데 다 데뚜레 니미 체레게 디치니 따다는 안조 전에 디여바 화주단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다 안조 모네 세송 체레랑 말아 봐 데님동엔 젠도르티 찍 진유요 디 안조 때 내리게 디 상중 규제 소베나 다든 취재지 디제도 잠바 자가 건다 림바 집단 당분이베 세소로 된데 배차 하장게 된데 생도 토부 된데 자주 둘로 투마 둘 같이 침비다 망조기 나던 수 규제 소배 잡지지 침비에 체력이 디 잡지지 침비 차장능 자가 림바 무슨 하장 토부 된데 자주 디네 제진간도 저거 림바 겐디 우리 대속 통틀에 취재지 엔 베디 니동 게로 나도 스큐르 레고 교지지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독스 야르 카스체지 두 제담브레 안디네 니동 추숨 놀레도 자마 속초디 디레 겐자야라 단다 겐슈요 겐자야라 제가르 담보게 디레 좀바포 디인도 자마 게나 공게 좀제 망부 요르로 좀제 야포게 그레베디 엔 딘데 좀제 디 지도 자마 니도스다 파솔 나랑게 참참나 좀제 딘데 디지 게나르 근디 슈슈 제제 냠불 베존 소르 제제 엔 당가로 오수게 나랑 디 남규네 가르지 워르잖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첼레랑도 마르디 좀제 데 나랑게 야 소소게다 미 직가신 소르 시시 엔티르즈니 수틴데 트리요 미첼레 남다 틴데 용스기 마데다 디 메자 아니 겐제야라 도스 겐 슈지 데나니 인지 민지 좀지 장니 고와
1: 로게라
2: 안데네 인도다 니동 조솜 로르가 디 로브제질레 틴데 지베 당사 유나니 베쿠시 도스 레바 슈지
1: 아 디 첼레 단다지 고정장에 단데 사좀 체야
2: 오 딘데 라지 딘데 샤 딘데 단다 나랑게 잡세기 돌았다 좀 못이 딘데 야엘 니레바라 슈비 안디도 잠바 미 땅 yana rinpeke kisa tindu rogu na sosu rinne chu zeta papu zi enko tunge mi duwa ane tinte yindu zama poyo nangu la tinte kekin tinte pe di zhe zhe zhe ane tanda di yuwa chu yi cha xie hui kuchu xire tanda genpu zo zhe xila genpu zo zhe xila ke ane gui xie zhe ane kekin zhe ro xie su duksa labi yin ane shu uli gen sosu la xiang yin duk ce vre ane ngan teli di zhe zhe tambare ale mi buye ke mi sosu ke te meng xilang te su sama mi tagi duwa ane di yindu zama kena ke ta gyun xie rang yong mi duwa ane sosu te zhe ti chong ce vre ane 장들도 자면에 최시전의 로직이 장의 최신이 아니 최에든 다 중마도 대중마소 대간선 다 주기 전에 개난 중체제 아니 디체브레 맹간 뚝슬레제제 아니 개난 디체스 맹세 개난세 아니 디네 제진 간 조에 그 고가고 말아버려 디도 자면 이동 축숨로는 가 앙당보 본종이 되는 공 로사 천조 앙당보 디슈 무엇 디디슈 또
1: 이동 축숨로
2: 오 이동 축숨로 나단 디레 로가기 노부시 오 내니 냠돌아 겐도스다블라게 잠지시난지
1: 이데겐지로세데
2: 오디디 앙담응한디 다디로서 젠조데
1: 벤조니딜레고
2: 엔디네 시당 투마투게 소라시 뚝스다 쭉데 조니 소르체베
3: Lenge dashi dile, lenge dashi dile. Ngane, ngari sagune yongbe, gujo tamneng shigin suna doji. Tare gujo tamneng nangi mina zobuti, ngara rangi chokinda, di mazo ngari ki shamri shini besa ba.
2: Nena o digi gyunem nanga, sozo ki jingne o dol shema tamge tinte toli na, zamjera masung ta jangdang de masung o tinte si, loji si ki tse so si, tinte si, ta diena la, gujo tamneng ki zamdang di, jib tang ngay na shina tuen bhe sura shebre ta yina tam chwe tung chwe chadi ta yaga zin xiao bing sura
1: rwa
2: di bhe di tuen yo maray chega sura duks lebre ta yina nga ragi ta mi lop chong xe xe tanda di mi keba mangu yore tenzo la mi ta mang chi xib tang patsu lo ngo shima kyang kya raba
1: rwa
2: di nda chik chik la lop chong ra xe xe ta di ngayong ki nga rang di lip tui zamba ka zam cha tang durba xe na ta ta su su su jib tang has go do yun do chenpo xe bu chin xa ta yina ku mi se kinda chowa daga nang xin yar ye rogo du ngan su zam cha di daga nang xin koko tor zi tang gu ra tse nama su tor tong gu du zamba ane ta di ma nyungwa ka kale tinta tse ya ta tinta yungi di ta yina su su jik sobe go la yang pala mi keba tang kewang tinta la tse che che yang ku yak du tang di la bu ze tor tang ye ka tinta che ane tinta ke sem chu mang ke ge yo la jib tang shema tam zi yin di mea bina ane ngan su to la 참 다능이 아니면은 남은는 셰우시 미샤바 고가선 직 딱딱딱스 미망부지 로용도 잠바 고와세 레마토 소라다 치당치당 직직레티베 레가르체 데바마토 티기 고예 그 삼는는 샤에 나부터 지용 야가 그 뭐니 그 시주 상부텐데 여바 강실라 데돌미 괴담다 루제 텐데 셰브라 도스 루용도 셰도 잠바 망족 센나 내리다 하정 간다르 셴다 마다 망족 레베 나나다 오 디디 잠바

주거나바 땡크 뒤스마 남지 세비드니 푸섬 추스심바동 뒤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나 땡뒤 지주 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정 삼마체 바라 공다르심바 춘유 샹라 신두 링진네 디치 초와 춘비 리지제 토 두비센루

리조 파포카르도 라손리조 야 투탈로로라셉쇼조 로니그로기자르볼라 메헤톤두샤 나고포세야 고줄라 주냐쇼다미 고양롱라 투냐쇼다미 두칼레 칼레타 초리야 르코니 에장레기보데 고코나나비키라다쇼 야마고르라볼레초니 야히히바다볼렌조브베게텔라 참메기 포토그마션 카디 손탈라 원바르켄드테네 다예게 카티 세르바톤네 존넨드토 톰바 총메기 총작시메 인런 고용고거시메 테 포토그마션 카디 로주기 두다시네 랭카파람데비 파투이나 로로기 텔라쇼 가지기기 노테네 디유베기 투라 이디트사 코마네 르샤세트세르보기 간엔단데톱게 제르보사야라마 케사노브드란드 친지달하 안라르보시 코로 기리정이 등다샤다 된다면라 니마르라 푸나 지메토라 까신샤다 드르구 탁포 서긴노라 어탈로로 샤팅텐다 마름 두긴 중가 알라두다 따브르시네 르첸세티게 간데처 현에 퍼미션 카데긴 그게 달갈보 니모델에서 카치리 인가도 역장야 코레 니스포 미션 카데 키 차동쟁기 머즈리 로틱라 덴비 머즈리 루르바시비 머즈리 선사동종비 머즈 어니 데비 머즈리 담카체 데비 머즈리 춘능유그롱기 사샤란도 타슈초랑 로진 다 담라도 중고 거진세 레이턴다바스 힘바나 닐링롱 삼비 카다우 토마이 여러분들 뉴아선에 여러분께서 너버던들 보톡 머신 카데텔라 카다 코파첼로 탄네 레능 파르카톨로 겔런데 나타침샤스 노라톤 헬랭나가 계산 여러분 긴그마 다오 라라탈레보 아보야 아탈리야 아탈라몰레보 아보야 레노리야 니테르나헤보 아보예 볼레네야 아텐스미셜하예보 아보야코 크르카니야 툴하챤타바보 아보야 카르보체야 아멜라마셰바보 아보야 감봉기코야 파니셴콜라보 아보야 켄조체야 아멘예마셰바보 아보야 감봉기코야 요셔능멘비에보 아보야 켄코니야 달레자르투나보 아보야 코르신케야 따달라타마보 아보야 시기케야 아탄토야 탈마보 아보야 코슈송케야 네키빌라라보 아보야 자치케야

야 아퍼 나장앙오호 아퍼야 코마히나 야 좀빈저 승초오호 아퍼야 따주노야 하나드나 동기보 아퍼야 코파구라야 레케사 노르보 아퍼야 단더세야 단더바 나포오보 아퍼니다 드렌두야 케살바르체보 아퍼야 트사사야 아메케사 토동보 아퍼코나 트르쇼야 니포총메쇼보 아퍼야 카데라야 아조고고조세보 아퍼코다실라우야 라고고조세보 아퍼코치라우야 아쪽만도라모보 아퍼야 코솔라쇼야 푸고포샹동보 아퍼야 즈미시야 아쪽샹동콜라보 아퍼야 콘존디나야 호뉴노샤나보 아퍼야 자르보티야 아쪽시존나조보 아퍼야 웅게마야 오네메쇼보 아퍼야 카데라야 하느니 그룬라보 아퍼야 콘조베투야 사타탈라메보 아퍼야 휴니우야 아담랍둥국소보 아퍼야 고골레리야 차혀두니옵사보 아퍼야 고골레리야 아테고바

대소대 미 강식은 타르 야와서 다 너희까서는 민때도 민 간다지리 세딜 진주 롱롱 소소단 텀비 그 진주 젠지 미 와 진주 대소 민 대소제 민타 대지 진주 때 인지 미치르잖아 아니 진주 롱롱 소소단 아니 텀비 그 진주 젠지 아니 대니 모자 텀비 그 미 다 빼차잖아 카독 다 그 민들한 쳐 봐이나 카독스 안데 그 민 타때 단어로 도게지 도시 도끼 그 집안 데 그 진주 때 진주 가르는도 와 근데 로캉 답을 빼잖아 로캉 히비 그 민데 주 민타테 캉캉 캉데 그 진주 때 나시 로레 집안 그 민데 주 민타테 레시 레데 주 진주 다시 연데 집이 그 때니 민데 주 민타테 땡시 땡 그 진주 나리 근데 된접 집이 그 민데 주 민타테 접시 접 그 진주 바시 근데 칼럼스야 그 민데 주 민타테 럼스 럼 그 진주 때 마시 근데 롭자스야 네 그 민타테 자시 아 드니 자그 진주티 아리 드니 멘코르스야 그 민치를 빼잖아 네게 민타테 코르시 코르기 진주 자르 드니 루이첼스야 네게 민데 그 민타테 첼스 자기 진주데 라시 드니 리뉴스 등상 가서 쩐는세야 메르와 리뉴스야 네게 민타테 뉴스 네게 진주 사 드니들 어 카도 로콴 로레 윤테 덴드 칼럼 롭자 멘코르 리체 리니타 덴데 그 민소소 그 민테소 그 드니 민 그 민타가 진주 여러와 아 진주 때건 타라 아 아니 진주 때단 텀비크 아 아니 진주래래 되잖아 아자 답배자게나 카톡스 안 되게 진주 가이나 가때단 텀바 아 아니 진주 가지잖아 어 로캉 지스 나 되게 지스 진주 나서 진주 찍어 놓을 테니 나 되자 아니 로레 세 안 되게 다자 연땡 세 안 되게 지스는 나 덴접 세 안 되게 지스 바 칼럼 세 안 되게 지스는 마 롭자 세 안 되게 지스는 아 Mengkor saya anda kijis la ra, little saya anda kijis la la, jinus saya anda kijis la sa. Oh ya, tenar je. Tiada jinju ini cipu te, ane rangan tumpi ke jinju change, ane tenju ngaja tumpi ke min, kondi ke min, oh teso ke jis la, teso kan thal jarwa dance ya, jarwa dance. Tiada ala jeba jar sana, ane tenar jar cewi jis la, ane tiada bego ta, ike teso la jinju ke ike teso la, ane ala jeba jar s, ala saya anda ngaco. Kondo ki yorwa, tene jaga gwan tanande yang hibi. Tene tata yang yiba de jagres, yang yiba de ngazo naro rwa. Oh, naro de jagres. Lardo wane hiba jag, tene naro de jatsayu jisla, ane te chare se de tata chego nolo, ane lardo wane hiba shas. Kabaji juji ten, yana cik tenyo te zanji, ane zoba, yana te zanji laya manjunga, ane ko dor shiba. Tene ke, ane lardo ke chayin ba de hiba shas. Tere, ta tende indi le gondi heba nang yiji ta ka toksi ya ndi ki minta tanaro toka ki to jinju kaya na ga dan tamba la ani ga ja, ga te la ani yang yeba o ja wana ani gosi ka to gosi lo kang daba na yiji na kanga yi kanga minta kanga yi kanga jinju nga re nga te dan tamba la nga ja teka la yang o di jarba yi na ani lo kang gosi tene lo le tari te yiji tanaro to yang yeba ja na lo le to yun ten no Dendrup bo, kalam mo, lopja wo, menkor ro, litzal lo, rinu so. Dendir ta, che kan chare se dili. Ani, jinju yige che kangata na pama rala sayin dili. Ani, deso la ta, yang yiba de jayamu de. Ani, go, ngo, do, no, bo, mo, wo, ro, lo, so. Ota, ndachir. Ta, ndachir bo de chere se dili. Ani, lardo wani hibar shasin. Ani, lardo ka chen se wach. Dendir ta, sanju pa je zawan dhig. 조치야 치르세들 아니 대 카히지 안디그는 다시 보시 땡겨 찌치 땡겨 이잖아 아니 라르드지 트리지 드스드 땡 라르드지 트리테 강그 드바레 세디자 자위 찬이 라르드지 트리테 지주 찌그 드바레 간으로 고 따베 이제나 자위 찬이 이니 지주 각 드바 나노로 고 따베 이나 지주 낙 드바 단으로 또 이나 지주 닥 드바 나노로 노 이나 지주 나 땡이들 찌치르 세디자 어 라르드 그 트리지 드스드 땡 Lada ke chete jinju chik dhapa yinba. Jinju yige chibo na minkang kene tajawa zi. Sungawa. Tene jinju yige chibo se ya cindala tene lada ke chete jinju ke dhapa. O te tene. Nyiba chere se di lo za cindaga no ni ladi cheche nantang te tene. Lada ke chete nantang te la kase yo pare se di lo zawa korang ke ngusu tenpa te la ta jinju chiche chanda tamba lada ke chete la che yo pare. Goni ngo zute sanaro so maare pata. Gongo tono pomo oro lo so. Ota, cawa ke ngis ni bih ke cek nama cek ya. Tene sema de cek rizina, ladu yu cek ju, drag

다 공고 자치 대란 제히라 아 응어치 양치 드비도 저기 주왕 그놈을 간지게 되는 제반제요 세딜 알라디지 가슬라 공오 도노 보모 로로 소토 라르데티 조친 다데 찌장세르 드라이 또단 타미오 예나 민디 진터지 자르스 데레 더군다나 공오 도노 보모 로로 소토 라르데티 세야 그 시간 되니까 강대여 바리 세딜 라르스야 니게 치 남당당 최소소 인자심이 돼요 라드가 체텔라 고모 도노 보모 로로 소토 체 쭉지요 체 쭉지 본데 쭉지 보디 체르나 라드데 소 라드가 체 인자그 조친다도 지장샤세야 그 스카스마도 그 강대 효르잖아 고도 희비 그 고모 라소 바 그 체 쭉지 보데 라드에 바 마세 대소 라드세야 마세 다루 콜라 미 예요레 강 여바레 세디르 조친다도 지장세 조친세레 다데양세레 장다데 듀베르 인들 지금 선바터 그 체르세디 아니 라드지 민가 나나데 데 근데 트라이 또던 타미오 예나 민티 진트르제자 지금 예바타 나반데 닝가 어다 라드그 체그 자이조세데 어 라드그 체데 소데 아 진주다 양주 강그 지슬 어 근데 라드그 체 강이야 어다 데그 체리 아 데 트라이 또던 세디슬 어 트라이 히비가서 니가서 트라이데 양주 다시 어 양주 다그 지슬 다너 또드 자기 봐 인스 타메 오세 위디슬 아니 진주 메바 오 덴데 가슬라 아너 오제 그니스 예나 민티 진트르 제네 예마 데소테 라란 수소고 민타 데 진주 칸이나 오 데단 텀비 고니 제게 바레스 딘들타 도도히 야바이나타 아 나존데 아 지왕 그 아 데니 친데가 아 데니 라드지 치 아 신지바 자 코라노 니스 템비 그 니티 제 띵들 아 아니 니스 마템비 그 또다 어 라드게 치또디야 니니 쳔도 라드게 치 쭉지게 바데딩 다 대인들 다 니가서라 라드지 아 민가 나라라 조치든 나도 세리세한데 라 아니 수트 벤치 그 곰바데 야야인 고숨 바레 진센 치르잖아 수트 벤치 그야 니가서 간디 치 손이 레세딜 코오는 윤더 땡제 라드 마고니 히빈 다드 딘선 조치드 잡아나 대 찍찍세야 아 다 코 스디베지 코랑고 다 코랑는 좀 봐이나 아니 윤더 땡비 윤더 땡세디다 자 선지 받아서 그래 자 선지 받아 윤더가 놀 땡비 그 라드다 찌 어 로빈테니 못 자나거든 그지비 그 마고 천자놈 스키비 그 나드세야 되네 니 딘선 다이라 소바 몸보지 그 놀 조치 조치 조치 세네 요서 자데 반더선데 다 코랑 스디베지 코랑이니 여라노 돈이 야바이나 너선 대지 미가 난다니 깜더 양지 집이 도지게 조치 나도 지장세 세네 조치 단다데 테니 라드지 밍 나라야 바 고텐지 밍 나라야 바데 아니 세데 주곰 바데 얘기가 진소 테니 아 테니 자 조스데 체르잔다 고티게 바 다락 지스 또단 타메기 지스 워시 아 다 또단 워테니 파프비게 아니 하마 아 아니 구보 라드 치 구보 테소테 아니 민타 그 진주다 텀비 고니 아 아니 이자기 바 인스야 단 디그 가슬라 트라이 또단 타미 오세야 그 트라이 세야인데 Shetan kalinata, yanju talakogi parse. Yanju talakogi parse. Yanju talangan solo, ani, taras.

0: 샤치기 노노 딘디바다 아 딘디 끝이 예바 강히라 진주 나라라서 인게 돼서 나 아니 저르나 양주 다도 톱이 원다는 거서 저기 바래 와 딘디 바사가다 가야다 자키 저르기 저르세 안 되기 지스는 양주 다제니 저르 다 양주 다에나 자이 또세네 네 다너 또 저기 저로세 지와 마리 저르 또세 지와 마리 저 또스 자이 또다 콘라 데마포 예 또세 안 되다 콩기 나니 이게 마포 저 또세 안 되니 뭐 만다 딘디 아 알라디지카슬라 아 드니 진주 사다 양주 사니나 소제기 바치 바이나 양 진주 다다 양주 다니 가슬라 마치테 진주 다에 지슬로 도다 양주 다에 지슬로 네 또제기 바이스 너가 소체르잖아 아 제바치 뭐 딘디라 아 다드니 아 디세지 왕기 아 드니 아 희지기 난데데 나 참야지 아 다드린 론딘디고 너 쪼띵가 소 강히여 바르잖아 다 아 드니 요스 치체 진주 바가 너라 다 진주로 되게 챘나에 그 담보 어 달라디게 체 어디고라 아 아니 가서 마 아 자와 선지바지 자와 당 양지 드비도 저기 지원 같더니 잡아 어 되니 내가 가서 저니 아 되니 라디지 체제 아 제라 되니 니데 아 되니 아 공어 돈어 보면 롤로 소선 쥐어 받아 아 되니 데이 토들라 되니 아 단어로 또 그더니 체지 안 내나 체주 쥐어 봐 자이 저서 인지나 아 아니 양주 다이 지서로 또다 타메기 지서로 아니 얘 고보 대소대 아 진주 땅 토미고네 니 저기바 보다 대소대 먼저 론틴 니는 뭔가 희자 그 난데 같더니 아 쪼그 존어 어 희자 난데 그 쪼그 존어 보다 대리 아 되니 다 대단 전에 먼저 아 희기 지지 좋아라고 지치리 세빌다 자와 그 난라스 달라데 그 체도 마테요 비가슬라 되니 따너로 또대 아 자와 그 되니 니스 마테요 비기 진센 체리스 아 좋아 담보디 되니 니마도 체리 세빌다 달라들라 드니 민가 난다 강요 바리스 드니 스마지 처리세 딜로다 라르도 히바데 덴트 간르지리스 처리지랑 가노스 라드세 바리스 공어 돈어 보모로로 소도 그 첸데서 라드니 라드게 체세야 따기비 젠센데 첸데지 어 처리세 딜로 드니 좋아 스마시 드니 좋아 예바데 처리세나 양주 다사니라 양주 다다 드니 양주 사니라 어 다자다 사자세니 자세한데 얘기비 젠센 처리스 와다 좋아한데 얘기 처리세나 어 손데 네 다리기다 손진 뒤던 제비가 아 좋아 아 예인 된데 참아겠다 니콜라 아 생기지 동타나 야반도 괜히 다히데레
1: 린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소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초반아바 샹제르지 치린라 시바디 라사 치쇼조 니탄샹니비 셴바보 로잔키 레고시니 파요르요비 파마펀치 초마라펀니 거소시탄다 샤와란조 용이면 되시지 인시 다시 디냐드 진행과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드레체 데니 고아티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 토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스우얀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투루이 카차르 지모기야인 중지 따봉교야인 카위보모 지말라 봉이 생제 담모인 가나 힌당히야인 도나 메지 동사인 차중 메중 코사인 지윈자기 리야인 사
1: 야, 저 장소 그들로 입에 메스테
2: 실례 입에요